꿈을 꾸고 있는 당신의 등 뒤에 항상 내가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말아. 추락이 두렵다면 기꺼이 받아줄게. 그러니 나처럼 괴로워하지 마라. 꿈을 위해서 죽잠을 자는 그대 쉬어도 돼. 오늘만큼은 꿈조차도 꾸지 마라. 당신이 말없이 옅은 미소를 내게 띄워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여.

괜찮아질 거야. 다 괜찮아질 거야. 다 괜찮아질 거야. 다 괜찮아질 거야. 다 괜찮아질 거야. 다 괜찮아질 거야. 다 괜찮아질 거야. 다 괜찮아질 거야. 다 괜찮아질 거야. 다 괜찮아질 거야. 다 괜찮아질 거야.

두칼의 길에서 숨고르네 벗어나고 싶어 이 캔버스의 틀 어제와 내일이 내게 들인 그늘 난 그저 담담하게 live earth time 24-7 yeah baby I'm on time 난 그저 오늘을 살아 일본을 조마조 같이 좁을